0: 뭐야 퀴어!
1: 여러분 뭐야! 퀴어!
0: 여수아기 boys 아기 프람 코파 무슨 세바브에?
2: Psalm 150 verset 6. Tout ça qui respire, louez l'Éternel.